0: 아트레스 바스와 워치오 차반주소 아틀란자 카세 몬티아모 프레무냐 코파원 아비아나 와다 아비아나 와투콰이 에비파나 니부데 푸무와 몬프레노 워스 몬판시오 모차나소 Asansa mi patience nyako misufra na wodi o chama jemiso Menem dia chama sua Aya o sa wuti ama urade nte Wanu wodi o jaji e do aja
1: sua Okay FM 101
0: Atua so passa wodi o chama jemiso Ti amo frano Menem dia chama wa shia Enti mama cha

0: 자, 아가사미나마노모 아가가미나마모 마코마마라와자나 메시아구 제사 메시아구 메냥코포에니 아가사미나마노모 아가가미나마모 마코마마라와자나 메시 메시아
1: Okay, FM. Okay. One, two.

0: 나라사 리마카바야 보
1: 오케이 FM 101.7
0: 어디 어차피 바바바 오마 브로코 도마 카타미수 마시시나 쿠파 나마니나 아브라티 Rapamita, Ojafadu, Nababa, Behobai, Nadim